0: 기와라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막 이래 이래 이렇다 도시와시 있다고도 가 이모 와이스 것이기도 듣기도 나인다가 기와나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기와나 그 이래 담넌 다시 사람 반담다 이모 와이스 것이기도 듣기도 나인다가 기와나 그 이래 기와나 그 이래 기와나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그러니까 이 너무 말하는 호도
1: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? Vib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,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 me to?
2: You were just doing one.
1: Did you want me to just like.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So, no. Okay, okay. So I'm leaving.
0: 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